0: 초하고 숨 거서 아미 님 애들 놓 따영어 님 애들 만 놀아 재용어
1: 形状像鸡爪的骨碎已经呈现棕褐色，这种谷物叫铲子，夏尔巴人更喜欢叫它鸡爪谷。